0: 보인다.
1: 2 보인다.
0: Current class Delta Mike, Carlos Chavez of Hartsville, negative.
1: 4.
0: 10-4.